필요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. 목적이 없으며 선택이 있습니다. 나는 항상 전화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. 목적이 없으며 선택이 있습니다.